진행했습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 부주임 려옥화, 왕연이 의식에 출석하고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동용디가 의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연변대학법학원 원장 오동호, 북경경사법률사무소 주임 왕덕만,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가 선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연변대학법학원과 북경경사법률사무소 책임자가 현장에서 협력 공동 건설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층 입법 연계점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단체로서 국가 입법과 기층 민의를 연결하는 연심교입니다.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동 건설 사업에 근거해 전문 지혜를 모으고 입법 의견이 정밀하게 제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계점에 의거해 의견 수집과 평가에 적극 참여하며 전문적인 법 언어와 백성들의 군중 언어를 유기적으로 전환시켜 입법 저호의 전문화 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연변대학 법학원 북경경사변호사사무소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상시와 협력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입법의 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민심과 민의를 광범위하게 집결하는 동시에 직능을 연장하고 법률 보급 선전, 모순 해결, 사회 관리 등 사업과 결부해 연계점이 전 과정 인민민주를 전시하는 생동한 창구로 되게 하여 새 시대의 민주와 법치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협의 체결 의식 전 세측 대표들은 함께 훈춘 기층 입법 연계점을 참관하면서 입법점의 직능 위치, 사업 성과, 매 훈춘 변경 개방 법치 보장 실천에 대해 전면적으로 요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0일 훈춘시 대러시아 무역상회 2026년도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전면적으로 되짚어보고 2026년 중점 임무를 배치했으며 발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훈춘 킹크랩 상회를 성립하고 업계 통일 기준과 통일 표식 관리를 추진해 훈춘 킹크랩 산업의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을 주동하고 훈춘의 킹크랩 도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회원들에게 문명도시 건설 창의를 발기하고 회원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훈춘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조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훈춘 킹크랩 산업부 보고를 발표해 회원 기업들의 산업 발전에 지도를 제공하고 용자 부능 정책 설명을 전개해 기업의 용자 난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다국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 법률 차이 등 기업들의 난점과 애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중로 무역 섭외 검찰에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훈춘시 대러시아 무역 상회는 성립일의 시종, 회원 봉사, 산업 부능, 대러시아 조력, 발전 공동 촉진 취지를 고수하면서 산업 발전, 자원 조율, 투자 유치, 봉사 승격 등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훈춘이 동북아 대러시아 무역의 핵심 중추로 자리매김하는 데 새로운 힘을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은 18번째라도 되는 전국 재해방지 감소일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방지 감소 선전 주간입니다. 올해 전국 재해방지 감소일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두가 응급을 할줄 알며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제고하자입니다. 5월 10일 훈촌시에서는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육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훈촌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办公室에서는 여러 성원 단위를 조직해 도편과 문자로 된 선전 전시판을 배치하고 지진 대피, 화재 탈출, 홍수 자하 구조 등 재해방지 감소 구조 지식 선전단을 발부해 군중들에게 재해방지와 대피, 자하 구조와 상호 구조 지식을 선전 설명함으로써 전민이 안전을 배우고 안전을 알며 안전을 지키는 농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촌시 인민병원에서는 115번째 5.12 국제 간호사절 표창대회를 거행했습니다. 간호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인민 건강을 수호하자는 주제로 전개된 이번 표창 대회는 나이팅게일

일 정신을 발행하고 선진 간호 단체와 개인을 표창해 간호사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분진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대회에서는 혼촌시 인민병원 간호사업 기록 동영상을 방영해 전체 간호 일꾼들이 일터에 입각해 건강을 수호한 따뜻한 순간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지도부 성원들은 각기 소상 집단과 개인 대표에게 시상하고 간호 일터에서의 로고와 탁월한 공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회는 선진을 본보기로 초심이 퇴색되지 않고 정진 기회를 계속 연마하며 심혈을 기울여 봉사하고 양질의 간호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인내지심과 의술로 생명을 지키고 무한한 사랑으로 건강을 수호해 병원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공을 세울 것을 희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생명을 지키는 간호대우 속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힘을 방패로 전문성을 창으로 삼아 생명을 지키는 전장에서 남다른 책임감을 펼치는 남성 의무사업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11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는 훈촌시 인민병원 종종의학과 간호사 반은전을 만나 그가 11년간 일선에 묵묵히 뿌리박고 평범한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의무 일꾼의 사명을 해석한 따뜻한 이야기를 감수했습니다. 올해는 반은전이 간호사업에 종사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화간호학회 종증 전문 간호사로서 그는 응급진료 일선으로부터 병세를 빠르게 진단하고 응급 상황을 정확히 처리하는 실력을 갖추었으며 이후 ICU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이 최전방에서 그는 중증폐렴 간호와 CRRT 연속성 신장 대체 치료 기술을 깊이 연마했고 모든 중증 환자들에게 개성화적인 간호 방안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림상 간호 외에도 반은전은 관내 중증 림상 간호 실습 지도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일일이 직접 시범하며 아낌없이 젊은 간호사들에게 중증 간호 경험과 응급구조 기교를 전수했습니다. ICU에는 사소한 일이 없으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전이 언제나 굳게 지키는 직업 신조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그는 언제나 애심, 세심함, 책임감으로 모든 중증 환자를 지키고 환자 가족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훈촌시 도시 모습과 시민 소양은 꾸준히 향상되고 문명 분위기도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구역에는 여전히 일부 비문명 현상이 존재해 도시 전반 문명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규범화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세계광장은 시민들이 휴식하는 중요한 장소이지만 카드놀이, 마작을 두는 시민들이 광장의 공공 휴식 구역을 차지하는 일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처럼 사적인 오락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 주변의 녹화대와 도로변 화단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워야 할 화단에 담배꽁초, 휴지 조각 등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잦아 도시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의 공중위생 의식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문명도시 건설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평범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도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공공 환경의 청결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공 공간을 누리는 동시에 자각적으로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도시 문명 수순을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농업대상건설촌경생산및하장제전장제사업전개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인대사무위원회와연변대학법학원북경경사법률사무소에서협력공동건설협의체결의식을거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2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농업대상건설촌경생산및하장제전장제사업전개정황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관찰하고산업이흥성하고생태가살기좋으며향풍이문명하고치리가효과적이며생활이부유한목표요구를단단히둘러싸고

참고가 직강조했습니다.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농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대상 건설 존경 생산과 하장제, 전장제 실시를 요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 추진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하장제 요구를 엄격히 실행하고 하천과 호수에 대한 상시와 순찰 관리 보호를 강화하며 수로의 진흙 제거, 생태 복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물 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경작지 보호의 경계선을 엄수하고 경작지 보호망을 촘촘히 짜며 경작지 총량을 견결히 지키고 경작지 증가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경작지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농업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농특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고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농사철을 다잡고 존경 생산을 추진하며 농업기술 일꾼을 적극 조직해 일선에 내려가 지도함으로써 년간 양곡 증산, 농업 증효, 농민 증수의 튼튼한 기초를 닦아줘야 합니다. 박영호 등이 상출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와 연변대학 법학원 북경 경사 법률사무소에서 협력 공동 건설 협의 체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 부주임 려옥화, 왕연이 의식에 출석하고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동용리가 의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연변대학 법학원 원장 오동호, 북경 경사 법률사무소 주임 왕덕만,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가 선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연변대학 법학원과 북경 경사 법률사무소 책임자가 현장에서 협력 공동 건설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층 립법 연계점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국가 립법과 기층 민의를 연결하는 연신교입니다.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동건설 사업에 근거해 전문 지혜를 모으고 립법 의견이 정밀하게 제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계점에 의거해 의견 수집과 평가에 적극 참여하며 전문적인 법 언어와 백성들의 군중 언어를 유기적으로 전환시켜 립법 조호의 전문화 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대 사무위원회 연변대학 법학원 북경 경사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상시와 협력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립법의 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민심과 민의를 광범위하게 집결하는 동시에 직능을 연장하고 법률 보급 선전, 모순 해결, 사회 관리 등 사업과 결부해 연계점이 전 과정 인민민주를 전시하는 생동한 창구로 되게 하여 새 시대의 민주와 법치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협의 체결 의식 전 세측 대표들은 함께 훈촌 기층 립법 연계점을 참관하면서 립법점의 직능 위치, 사업 성과, 및 훈촌 변경 개방 법치 보장 실천에 대해 전면적으로 요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0일 훈촌시 대러시아 무역상회 2026년도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전면적으로 되짚어보고 2026년 중점 임무를 배치했으며 발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훈촌 킹크랩 상회를 성립하고 업계 통일 기준과 통일 표식 관리를 추진해 훈촌 킹크랩 산업의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을 추동하고 훈촌의 킹크랩 도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회원들에게 문명도시 건설 창의를 발기하고 회원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훈촌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조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훈촌 킹크랩 산업부 보고를 발표해 회원 기업들의 산업 발전에 지도를 제공하고 용자 부능 정책 설명을 전개해 기업의 용자 난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다국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 법률 차이 등 기업들의 난점과 애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중로 무역 섭외 검찰의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훈촌시 대러시아 무역 상회는 성립일의 시종, 회원 봉사, 산업 부능, 대러시아 조력, 발전 공동 촉진 취지를 고수하면서 산업 발전,

자원조류, 투자 유치, 봉사 성격 등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훈춘이 동북아 대러시아 무역의 핵심 중추로 자리매김하는 데 새로운 힘을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은 18번째라도 되는 전국 재해방지 감소일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방지 감소 선전초간입니다. 올해 전국 재해방지 감소일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두가 응급을 할줄 알며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제고하자입니다. 5월 10일 훈촌시에서는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육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훈촌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办公室에서는 여러 성원 단위를 조직해 도편과 문자로 된 선전 전시판을 배치하고 지진 대피, 화재 탈출, 홍수 자하 구조 등 재해방지 감소 구조 지식 선전단을 발부해 군중들에게 재해방지와 대피, 자하 구조와 상호 구조 지식을 선전 설명함으로써 전민이 안전을 배우고 안전을 알며 안전을 지키는 농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촌시 인민병원에서는 115번째 5.12 국제 간호사절 표창대회를 거행했습니다. 간호사 대우를 발전장대시키고 이민 건강을 수호하자는 주제로 전개된 이번 표창대회는 나이팅게일 정신을 발행하고 선진 간호단체와 개인을 표창해 간호사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분진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대회에서는 훈촌시 인민병원 간호사 기록 동영상을 방영해 전체 간호 일꾼들이 일터에 입각해 건강을 수호한 따뜻한 순간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지도부 성원들은 각기 수상 집단과 개인 대표에게 시상하고 간호 일터에서의 로고와 탁월한 공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회는 선진을 본보기로 초심이 퇴색되지 않고 정진 기회를 계속 연마하며 심혈을 기울여 봉사하고 양질의 간호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인내지심과 의술로 생명을 지키고 무한한 사랑으로 건강을 수호해 병원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공을 세울 것을 희망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생명을 지키는 간호대우 속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힘을 방패로 전문성을 창으로 삼아 생명을 지키는 전장에서 남다른 책임감을 펼치는 남성 의무 사업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11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는 훈촌시 인민병원 종종의학과 간호사 반은전을 만나 그가 11년간 일선에 묵묵히 뿌리박고 평범한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의무 일꾼의 사명을 해석한 따뜻한 이야기를 감수했습니다. 올해는 반은전이 간호사업에 종사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화간호학회 종증전문 간호사로서 그는 응급진료 일선으로부터 병세를 빠르게 진단하고 응급 상황을 정확히 처리하는 실력을 갖추었으며 이후 ICU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이 최전방에서 그는 종증폐렴 간호와 CRRT 연속성 신장 대체 치료 기술을 깊이 연마했고 모든 중증 환자들에게 개성화적인 간호 방안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림상 간호 외에도 반은전은 관내 중증 림상 간호 실습 지도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일일이 직접 시범하며 아낌없이 젊은 간호사들에게 중증 간호 경험과 응급구조 기교를 전수했습니다. ICU에는 사소한 일이 없으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전이 언제나 굳게 지키는 직업 신조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그는 언제나 애심, 세심함, 책임감으로 모든 중증 환자를 지키고 환자 가족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훈촌시 도시 모습과 시민 소양은 꾸준히 향상되고 문명 분위기도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구역에는 여전히 일부 비문명 현상이 존재해 도시 전반 문명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규범화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세계 광장은 시민들이 휴식하는 중요한 장소이지만 카드놀이, 마작을 두는 시민들이 광장의 공공 휴식 구역을 차지하는 일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처럼 사적인 오락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 주변의 록화대와 도로변 화단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르고 아름다워야 할 화단에 담배 꽁초, 휴지 조각 등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잦아 도시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의 공중위생 의식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문명도시 건설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광범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도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공공환경의 청결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공공간을 누리는 동시에 자각적으로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도시 문명 수순을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사랑을 향한 그녀의 두 번째 유혹, 채연 다가와.
1: 您正在收听的是调频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2: 听众朋友，现在是广播剧播出时间，请听广播连续剧《祖国知道我》，下面请听第三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부분적향진에신입해 G331 연선주거환경정돈경작지비농화문제시정수해공중복구등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길림성의유일한대러시아개방륙로통상구인珲春통상구의입경관광열기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습니다5일절연휴기간珲春통상구출입경여객은연인수로 15,000명을돌파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3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부분적향진에신입해 G331 연선주거환경정돈경작지비농화문제시정수해공중복구등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정치적립지를높이고책임과담당을강화하며정밀하게힘을발휘하고실속있게일해주거환경정돈경작지보호수해공중복구등각항사업을절실히들어줌으로써실제행동으로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수호하고군중의

행복감과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해야 합니다. 장림구군 천으로 초나진 서토문자촌 산파재배기지, 호로도구촌 남쪽 수류홍수방지 대상현장, 오두구촌 모기버섯 간이보호실, 진안령촌 하단문양 마적달촌 삼다구 재방수해공중복구 대상현장, 승리촌 모래사장 등지에 산파재배, 지331 연선 주거환경정돈, 경작지 비농화 문제시정, 수해 공중복구 진도 등 상황을 현지에서 둘러보았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정돈을 심화하고 지331 연선 중점구역에 초점을 맞춰 환경정돈의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가옥 철거와 개소, 유휴주택의 규범적 처리, 적취된 잡동산의 청리, 연선 경관 개선 등 환들을 절실히 틀어줘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있고 아름다운 연선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작지 보호 최저선을 수호하고 경작지 사용 관리를 엄격히 규범해 모든 경작지를 절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수해 공정 복구 진도를 다그치며 홍수방지 시설을 보완하고 재해방지 감소 능력을 높여 인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직책 분공을 명확히 하고 사업 조치를 세밀화하며 공동관리와 방향성이 있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제 목록, 책임 목록, 시정 목록을 건립하고 기한 내 시정과 폐환 관리를 실시해 각항 사업이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여름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개방 륙로 통상구인 훈촌 통상구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여름 햇살을 따라 잇따라 이곳에서 여유로운 변경도시 여행을 시작하고 몰입식 체험 속에서 중국 문화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훈촌 통상구 입경 대창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삼일꾼의 안내하에 러시아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종로 무비자 정책의 지속적인 혜택으로 관광객들은 몇 분 만에 고음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 체험은 더욱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을 마음껏 유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래 훈촌시에서는 독특한 지역 우세에 의거해 다구 관광 봉사를 부단히 최소화하고 문화관광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종이 양생, 민속 체험, 미식 문화와 다구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의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냄으로써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을 흡인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통상구 출입경 여객은 연인수로 15,000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19.3% 증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촌시 공안국에서 사회구역 경무팀 프로젝트 가동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회구역 경무팀을 편성하는 것은 경찰력 부족의 한계를 돌파하고 각 업종,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치안 적극 분자와 자원 봉사자 등 역량을 총괄 응집 활용함으로써 민경 더하기 보조경찰 더하기 군중방범 치리의 립체적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의식에서는 훈촌시 공안국 사회구역 경무팀 건설 강화 및 사회구역 경무사업 실제적 전개 10가지 조치를 선독했습니다.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과 사회구역 경무팀 대표가 각기 태도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카카두 파출소에서는 사회구역 경무 사업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팀의 적극성, 주동성, 창의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작품 전환, 기초 강화, 모순 해결, 민생 안전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치안 예방 통제 순차론으로서 사람, 지역, 상황에 모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관할구역 파출소의 인솔하에 상시와 순라 예방 통제를 전개하고 예방 가능한 각종 사건과 돌발적인 모순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위험 우환 검사원은 골목길과 농촌 현장 곳곳에 진입해 이웃 간 분쟁, 가정 내 모순, 안전 우환 및 각종 불안정 징후를 제때에 발견해야 합니다. 편민, 리민 봉사원으로서 사기 방지 선전,

0: 퇴직 당원, 무릎 일꾼, 배달원, 택배원, 환경위생 노동자 등 사회 각계의 인력을 광범위하게 흡수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인민법원에서는 훈촌시 교육국과 연합으로 교육기구의 작품 정보 인터넷 전파권 침해 관련 분쟁 전문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시 각 종소학교 공립교육기구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해 교정 지식 재산권 보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회의에서 훈촌시 인민법원 지식 재산권 심판팀이 관련 안건의 심리 정황을 통보하고 전형 사례와 결부해 수업 자료 제작, 교정 공식 개정 운영, 온라인 수업 등 전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위험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또한 문자, 사진, 음원, 영상 등 자료 사용의 법률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등 법률 법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선전을 전개했습니다. 훈촌시 교육국 및각 학교 책임자들은 사업 실제와 결부해 교정 저작권 관리의 난점에 대해 훈촌시 인민법원 사업 열군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상의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참관 더하기 좌담을 결부한 형식으로 사법 실천 해도 정밀 법률 보급 선전과 합법적 지도 봉사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전시 교육 계통 3.1군의 지식 재산권 보호 의식과 합법적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 분야 작품 정보의 인터넷 전파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질서 있으며 법치적이고 문명한 6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학교, 가정, 사회 협동 6인 이념을 깊이 관철하고서 그날의 훈촌시 제4중학교에서는 친자동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작은 손으로 큰 손을 이끌어 세기풍 수립 제1회 친자 문명도시 건설 및 도보설 활동을 개최하고 도보를 담채로 문명 리념이 친자 소통 속에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오전 9시 수백 개의 가정이 빈화공원 명주 광장에서 출발해 훈추나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가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도에 활동 방문지를 지나며 문제풀이, 흥미 소통 등 방식으로 임무를 완성했고 도장을 모아 기념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모두들 환락의 웃음소리 속에서 문명도시 건설 지식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을 증진했습니다. 체육 단련, 환경보호 행동과 문명도시 건설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킨 이번 활동은 친자 소통의 교량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과 학부모들이 실제 행동으로 환경보호 리념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한 아이를 교육해 한 가정을 움직이고 나아가 전반 사회구역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가정과 학교의 합력을 주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학교 식당 조리사 실무기능 양성반이 그날의 개강에 전시 각 중소학교 식당 관리원과 주방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음식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양성은 요리사 단체 현장 시범 더하기 양성 참가 요리사 견학 더하기 조별 실무 조작 모식으로 모든 양성 참가 요리사들이 실제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여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영양 건강을 원천적으로 보장해 학생들이 더욱 맛있고 안심할 수 있는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식품 안전에 견실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5월 10일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지진 응급 대피 훈련을 전개해 전체 사생들의 재방지 안전 의식과 지진 응급 대피 능력을 증강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교정 환경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날씨가 참 뒤죽박죽이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으스스한 날씨가 이어지는가 하면 기온이 훌쩍 뛰어올라 한낮에 활동하시기 편한 날씨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맘때 날씨는 워낙 변화가 커 일기예보가 종종 바뀌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날씨 변화에 따른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자신의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건조한 날이 많을 때에는 잔뿌염 지수가 높은 만큼 야외로 나가신다면 불씨 관리 잘해야 한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춘화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1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1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경신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0도. 반석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1도. 방천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0도.